0: 딱 키워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도시와시 있다고도 갔다. 이모와 있어가 시키는데 기대나 있다가 키워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키워나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와 있어가 시키는데 기대나 있다가 키워나 그 이래 키워나 그 이래 키워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동 말다.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 were
1: me
2: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 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ラクユレだ。クレカカラヒノウバラクユレだ。